0: it again. 아주 맛있네.
1: 우린 라하게.
0: 로. 블리. 지금 라하게 말해, 로. 진짜 심한 거.
1: 아, 생각이, 블리.
0: 아, 생각이?
1: 생각.
0: 아주 갈라네. 나, 얘 생각이.